두 수세미요요. 오. 엔사 놓치지. 우리라 우리라 우리라. 오. 우리로 보고 미부가 뮤직이 반난게. 하하. 아, 진짜들 그 디세트 꿈을 오무리라 과무부엉엉가 이래네 날이 구워봐. 아베 부구에리 무리요. 우리라 왔노. 우리라 왔노.